0: 王小姐指正，各位嘉宾，呢首诗做得非常工整，现在我读呢首诗出嚟俾各位欣赏欣赏啊！一轮皓月照花明，谁道痴男胜绿英，仿佛梦中曾认识。 一般風貌兩般情，
1: 係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